0: 이라디오 꾸 못간 이라디오 꾸 못간 이라디오 꾸 이게 나무 거기 두세 나무 향기 도이라디오 꾸 하루
1: 에헤 그나빠 관련 덜클라이
0: 이미 여러분 라디오 꾸 아쿠칸 모든 어린 라디오 어째
1: 아 라디오 어째 먼저 라디오 빼 관련 꾸노 이토 라디오 양 꾸랑 아찌 이미 라디오 양 아찌 능유린도
2: 96.9
0: 아찌야 라디오 아빠니
1: 이미 알코가 라디오 바이.